0: 매일 아프 드라이 홀 앰뷸런스 넘버 원 on limb unbeatable number 1
1: number 1
2: blue strikes